0: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
1: 겁이 쓸게 새새끼 발톱 깍깍장말 서대하고 빈대 오줌 하루살이 쓸게 신구름 단지에 은하 수목을 붓고 펑개불에 얼른 번듯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 꼭 지켜 할 것이다.